0: 考古。呼噜嘞咚当，呼噜嘞咚当，呼噜嘞咚当，呼噜嘞咚当，呼噜嘞咚当，呼噜嘞咚当，呼噜嘞咚当，呼噜嘞咚当，呼噜嘞咚当，呼噜嘞咚当，呼噜嘞咚当，呼噜嘞咚当。猫猫猫猫猫猫猫猫猫猫猫猫猫猫猫猫猫猫。이야 이 명을 들어봐라
1: 형 이름은 감히 허랑탕이라 두꺼비 쓸게 새새끼 발톱 각각장말 서대하고
0: 빈대 오줌 하루살이 쓸게
1: 신구름 단지에 그나 숨을 붓고 번개불에 얼른 번뜩 때려 그림자 수건으로 약을 짜 먹이면